0: 너를 욕시하네요.
1: 우리 이글시암지 애초리 끝이 너나 꼬마는 애초리는 진짜 이글시암이
2: 아버지 그냥 형 도대체 이마다 수고 힘이 참 꼬지.